가로워. 우선 만에 아주 대위 마혜롬이 봐 버틀어지니. 그리고 저보다 옛날에 강가로워 상품은 어떠시 그러만 증 주르니 상가라 따묻잔 어민 떠시 누크라 하는 자워또.